자유한테 그리 마오. 붓붓. 그모스타 마마 붓붓. 그노스 아무네 렌니는 붓붓. 얼그노스 아무네 오페라 하니는 붓붓. 기도 타과이 포롤 나피카상 플랫 컨트롤. 아, 모나토틱 몸에 갈라. 라우 두박 나코아나 카이 시퍼. 오기 간다우 강 로스 칸 라온. 고스타 마다가 칸 라온. 오가 아궁 두박 롱. 캄비아다. 오기 간 쿠노 칸. 아, 인다이. 사부홀. 고스타 마다가 부홀. 오가 시닌다 롱 나기시.